0: 이것이 리셔라. 아니, 어, 사와이 뭐. 어쩌 뭐, 보시 뭐.
1: Un programa en galego feito por crianzas.
2: O programa de radio do colectivo Brincarmos.
1: Na radio Filispín.
3: Todos os domingos de 11 a 1.